0: 미트로 가카미오 미노로 가카미오 가카미오 포크와 모아시아난시오
1: 켄카미오 켄카이메
0: 미트로 가카미오 미노로 가카미오
1: 켄카미오 켄카이메
0: 가카미오 포크와 모아시아난시오 어둠 세스레 무시아난시 무논 후에